말이야 난 아니베라라고 해 어머이테 후시냐무지 어드가 이테 나나른거는 어니웨이자 오에로모 공유이데 히토 니웨라 니웨라른거 말이야 후시냐무지 에이 가이모 후카리 나가리